0: 약간
1: 숨만 이었대 그냥
2: 그랜드파 얀데 뿌에레
3: 얀데 쯔마네
4: 쯔마네 에르볼
5: Ma iguales guanches causan.